0: 쫙 빠졌다.
1: 조금 더
2: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